도메, 오아소르 사마타리 도메 모테 라쿠초 도모 바쿠쿠 니마파이 하토 타리 라쿠초 모테 모티비 모티비 모토 도모 바쿠 네이저 모지비 모지비 프로부 프로부

0: 잘하면 돼.
1: 아니, 아니,
0: 못해, 잘하.
1: 아니, 뚫어놓고 봐. 아니, 나, 이거,
0: 안전한
1: 포장이나 저기?
0: 아니, 그럼, 당신이 저리 다 한대.
1: 아니, 맞다,
0: 잘하. 사한테, 사무사한테, 사무사한테, 산다기야! 골라라트리, 사무사한테 구호로 망고로, 섬섭으로 따룩, 점이라는 거 제마 사트리, 멍석 끌쳐 버리거나 사한테. 갈래 라트리 사람, 부미꺼고 버리, 둘레 굴라 방으로 소리. 소리걸라 사한테, 서부 소리걸라.
2: 꼬르, 꼬르, 나, 나, 기어치, 소르쳐. 게 나나 고빈도 고빈도 시어리 고빈도 고빈도 선도 이따 걸어 또리 갈죠 고 고빈도 아우 게 이미 뭐라 선불 아스컬라 또 안가 비나지 브라만나네 두바 포터타에 헐레 나이 무차로 또 마야 걸 무주지 사또 그릇어야라 또리 아싸네 버리네 이지 또 비나 무지 아우 기치 자네 나이 에카타 걸어 또 자리노 ବରେ ଏତେ ବଡ଼ ମାଲ ମହତ ସବୁ ଏକା ବେଳକେ କଥାପଥ କରି

살인자로 겁이다. 또 입사자들 얘야 나래 세야우 띠께 밥밀로 내고빈다 또 마에 껏다 술리래 아 본치러 힘만이 몰래 아하는 저러 성부 차린 집벌러 하리다 뭐 기회당 그 문제 이모 어우 성부 또 어디 있자 성부제 고빈다로 있자